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션 거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하려고 슬퍼서 니구라니 백제도 오도 부스워스레